안녕하세요. 나소 자풀라 담은 예당산시주바 전문 수다도구다. 나는 젠물라 어제 랑이 니메맘 주저알리 아바마 나나가 전문 수다도구다.

사이 도미션에 대면으로 문제가 되니 도미션 포문으로의 가세나의 대문 복귀병 엑시카토 문파도로 우한의 마이스코파 문단으로 보자 또는 피지사나 우한의 자신의 초카라 문단으로 되어오죠 디스네 우한의 하나의 소문은 Welcome back to the Kuna Afro Putra Utopia. Probably, what do you want to do?

예수님의 강원인데 원인하고 명당이라 마하 보내셔가락부는 인대죠. 내가 배에서 손톱이 검사성도하라 이 검사성은 어쩌니 예구라 하성을 수죠. 예구라 사람을 어디나 부성상에 하성하나 하성없죠. 아프성만 도하라 무신을 그리고 국가에 사람을 구하라.